0: 연구원은 이번 발사는 하나의 발사체에 6개의 위성을 실어보내는 것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음 발사 시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실험이라고 봅니다. 고맙습니다. 윌자드가 무사히 궤도에 도착할 경우 하루에 15개의 지구를
1: 뚫으며

발사는 인공위성 발사체의 세 번째 발사체가 오늘 새벽 추락했습니다. 담당 연구원들은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.

0: 연구원은 이번 발사는 하나의 발사체에 6개의 위성을 실어보내는 것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음 발사 시도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실험이라고 봅니다. 고 설명했습니다. 위장대가 무사히 제대로 도착할 경우 하루에 15개 지구를
1: 뭐야? 어떻게?

발사된 인공위성 발사체의 세 번째 발사체가 오늘 새벽 추락했습니다. 담당 연구원들은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.